0: 아차.
1: 인형.
0: 아차. Can you speak English? 응? 나무와 니니.
1: 나무와 기초, 나무와 신고, 나무와 나베가, 나무와 사나 닥터, 나무와.